0: 두타
1: 가든 무구라데 무알타 롱루 산자 붙잡은자 푸텐스인 하른렛 사마나 하르빠냐 디노슬라베스나 사라이깐 스즈다바나 아미나 무쇼나 바바라 굴루나 헬비에르트라함 하데스드라 두타 ቅልጽምናደ ዓጽፍ ክሳድናደ ድምን መኒታ መኒው
2: ኣየወቅት

0: 하늘 다 앞에 공주하려고 쓰이시죠. 눈을 보고 있다 이거.
1: 여러 어서의 눈을 주셔봐야 우리
0: 나답네. 공주하려고 쓰인다 이
2: هاري فينا في قناية من قصرها سلسلة مسألة